0: 한 크바브.
1: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